0: 아빠, 아저씨 뭐? 뭐니 뭐니고, 라치를 진지, 말이 막 인정치 않으시. 이내 삶이 뜯어.
1: 让他来之前来了好多国民党兵，让他到前，把他老婆给杀了，让给
0: 김상대야 가르키요. 让给 김상 배드 매우 자소.
2: 아빠, 영희가 제소. 너무 그냥 과진다.
3: 도마. 양진, 走。
1: 张妈， 아빠는요? 엄마는?
4: 엄마 매부치였어.
5: 然可对罗勇吧。
6: 사실 걔가 덥잖아. 엄마로용이
5: 수고 당진지에 인지소서지야.